Okinawa. Autumn's a great light, she's on the left, right, we'll be the gonna. 시작의 조마, 가까이 온다, 누가 먹었나?